0: 무슨 정보 수령을 하면서.
1: 아, 뭐, 있어서. 그, 여자의, 님 삼마체 살나? 다른 분이, 선배 지시해가지고, 님 삼마도 보이라고 본 살나? 그거 있어. 그것이, 이꼴다, 와, 리키, 언나 코즈나 바꿔, 키고 언나 코즈나 바꿔, 오, 뭐니로 와, 나 선수나 뭘로 니나 제포하디디오.
0: 그래서
1: 이제 한 번은 objection 사.
0: 아니,

0: 지나친 분들이 계십니까?
1: 아, 예, 있어. 에스마사 모디에, 그이라는 사람이, 기나는 이제 빠지기 들고, 그라. 대안을 써봐보디, 문자나 문디지오, 부서봐보디지오, 이러면서. 육그라는, 육기에 올것서 보니, 그 안이 갔나 봐, 이럴 것 그라. 때보라, 에스마사 모디에 자서 내려있나. 응? 어, 요 빠지기 들고, 니다, 아니면 설탕문자. 이럴 것 그, 예,
0: 예, 예. 설탕자 기르기 원하시, 무슨, 무슨, 설탕자 기르기
1: 원하시, 그 저희 아버 마디비슨 아직 그대서 일단 마디비슨 아직 그대 걸다시리 아까 비싸서 누워고 엑서사이즈 거니요 또 사별만 온자 아니면 아픈처 그러 이쪽이나 아니면 먹고 빨리 멀리 보니 온자 이 비싸서 누워 우리 마디비슨 한 거리라 그래 테스콜라기 올라 와야 아시나 이쪽은 또 뭐냐 팀 팀에도 팀이 아니 이쪽은 약 걸 비싸는 거 자는 팀 걸보라는 건 다 자는 팀
0: 그
1: 사람은요, 어른 그라마세, 멀리 멀티티, 이스마세, 멀 삼사디, 비트라코, 그라마세, 멀리 차서, 베레스라, 바디리라서, 비스마세, 아바파티, 그니 다루는, 자, 아리사, 오바는.